아, 워사 치격까까까 치격까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 치격까까